0: 이 아버님의 시...
1: 나무의 문어.
0: 와.
2: 네.
1: 나무의
0: 자우. 니분 네버마인드.
1: 마이.
0: 네버마인드.
2: 아직 있나?
0: 내가 말했잖아.
1: 오케이. 아마 리우다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 수. 이거